0: 안드셨으나
1: 같아.
0: 엄마 잘한 웨너. 와시야네 시오소 야제. 기분 나쁘셨어 고사대 위네스네. 고맙지네네. 원적을 지내면서 가는 날씨 아직 도전해 옛날만 아시네 지구에너다 옛날만 아시네 지구에너다 주원 제네시오사